0: 그런 얌맥하고
1: 마티
0: 헤이
1: 미스롱
0: 미스엔 쓰레기
1: 미스롱 바다삼 미스롱
0: 아비에 원양미 와봐 원양미 와봐 삼이 양미 와봐 아디아니나 베리에 베리디아 우펴 삼이 양미 와봐
2: Nine-Nine Sky, let's go. The sky is calling.

참 예, 와야 마주마는 예비로 아우 그러니 믿는 게 우삼 믿음이지 하시오 그러니 싸워야리 야마오 예티티 아야 크라우 그러니 가사와지 그러니 가사 라마스미로 잡았어 아디치